0: 내 그랬어. 나 소녀 마마. 여기 나 거참으로. 나 소녀 마마로. 예스.
1: Ability OFM Radio and I'm here in my opinion so nyada for. Opa so tie ability de bia.